0: 我们能告知，但，别碰法坦，저번에대대장백종호다방금지나간다음에중국군이다얼른죽여대를보내라고나의상관한테전해
1: 안구어
2: 낙동강 회답
1: 빙천
3: 대회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4: 그거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
3: 아 아닙니다 대회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이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4: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전한가?
3: 네, 그쪽은 괜찮습니다.
4: 고맙다, 정사.
3: 고맙습니다, 대회님. 가자.
5: 你有没有这种感觉啊? 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这一恍惚，好像他们是一伙的。咱小秀才就是优秀，有出息。战争打完以后，他指定能成演员。我还记得他第一次演帝君的时候，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上山，
6: 上山。
7: 야 당장 풀어주고 의자에 모셔 군의관을 불러와!
8: 네!
9: 이발! 이 병신들아!
10: 감히 적군의 정찰병을 넣어?
9: 어? 미친 거 아니야!
10: 니들 영대장한테 말해서 개박살을 내주겠어!
9: 미쳐!

0: 지금 바로 추격대를 보내겠습니다.
1: 경계병 한 소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나랑 같이 가다.
0: 그래도 되겠습니까?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1: 청차병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2: 잠깐! 일단 추격은 안 한다.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너 누가 알고 있나?
0: 대대장님께서 때려 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대장님을 때려 눕힌 순찰병,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1: 대위,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자네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나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
0: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그쵸? 더 이상 더 달면 죽여 버린다.
3: 好点了吗，文姐？还行。听说你要回去，这是同志们的家信，麻烦你回到国内给寄出去。嗯，好，我这还有。文姐，你回到国内之后，你父母会来看你吗？啊，我受伤和回国的事儿，我还没告诉我父母呢。
4: 啊！其实我压根就不想回国。
5: 那怎么行？你得赶紧手术啊！
4: 对呀，你这伤这么严重。

0: 백성이야!
1: 미군 정보에 의하면 자네와 자네 이끄는 부대가 모두 전사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야, 살아있네! 잘 따라왔어!
2: 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0: 사단장님, 지금 당장 우선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
1: 肠胃宁，胃肠胃宁，四方制药，健康四方。 请您记住这个养心药，益安宁丸。胸口憋闷，就像压着大石头，很难睡着，又容易醒。用好药，养好心，益安宁丸，为您养心。请您记住这个养心药，益安宁丸。
2: 气短乏力，气儿上不来，一动就累，走几步就要停一停。用好药，养好心，益安宁丸，为您养心。益安宁丸，百年传承，14味名贵药材，只为养好心。益安宁丸，中国发明专利，一种治疗冠心病的药物及其制备方法。 用好药，养好心，百年益安宁丸，祝您心脏平安。그들이
3: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확인하겠어?
0: 어떻게든 정찰소대를 찾을 겁니다. 이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314 고지의 병사들 모두 데려왔습니다.
3: 잘 생각했네.
0: 사단장님, 지금 당장 우선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

0: 촬영하러 왔어? 제보 잡았구나.
1: 예, 우리 방금 꽝 하물이 잡았습니다. 혹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사는 가문 못 보셨습니까?
0: 아니, 아무것도 못 봤다.
2: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라니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0: 그래, 가봐.
1: 가자.
2: 응.

0: 호소서가 넣었나?
1: 네, 다른 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2: 그래, 중방에는 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
1: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
2: 수고했다.

0: 대위 두 명과 사병 둘이라고? 314 고지 방향으로? 통신기는? 없다고? 그래 알았어. 계속 감시해.
1: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너무 수상한데 놈들은 적군 몇 명과 통신기를 남겼다.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나 교란 계속하라고 해. 박대회,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유하고 있다가 314 고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 그 어떤 정보도 새 나가면 안 돼.
2: 네.
1: 아,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전에 작전 시 흡표 완전 착에 차지하는 자 모두 사살해.
2: 예, 알겠습니다.

0: 出是出不去了，得想办法周旋。大家伙都晚上再说。
1: 不是，我们穿的离卫军的军装怕啥子吗？
2: 不行，敌人应该是有备而来。我看见他们所有人都换上了特殊的袖标，咱指定是暴露了。得想办法藏。
1: 那时候还没回来？
2: 没呢。
0: 行，敌人还得布置一会儿，等他回来立刻走，明白吗？好，小弟。산
3: 기슭 쪽으로 갈 겁니다.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지뢰 구역은 없는가?
3: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대장을 불렀습니다. 제일 소대장이 발에다 줄 겁니다. 총 내려! 이 사람들은 작전 수행하러 가는 첩보대다.
5: 네.
3: 예, 가시죠.

0: 대위님,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 제 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1: 협조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면 꼭 부준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2: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기 끝막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혹시 있습니다.
3: 알았어.

0: 있으십니다.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1: 백태 회장님,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2: 군 첩보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잘파한데
1: 협조해 줬습니다.
3: 그래, 잘했어.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
4: 놈들이 선배 14 고지를 공격할 거야. 선부에서
3: 시작해.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청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려.
5: 예, 알겠습니다.
6: 수색 시작! 수색 시작!

0: 대정님, 통신부대에서 놈들이 무선 신호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위치는 여전히 대여령입니다.
1: 그럼 통신 정찰 전형을 현장에 보내서 당장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라고 해.
0: 근데 놈들은 잠깐 켰다가 저희 측 결안을 받아 통신이 불가능해지면 5분 후에 전원을 끈다고 합니다.
1: 전원 켜는 시간은 규칙적인가?
0: 그게 규칙적이긴 한데 길지도 않습니다.
1: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정확한 위치를 알았네.
0: 예, 알겠습니다.
2: 报告，师长，南哥长回来了。师长，
3: 正担心你呢，电台也联系不上，快说说情况怎么样？这是敌人的部署情况。314高地有一个营的兵防哨，在后面零部连和连，有四门107重迫击炮。 有什么需要特别注意的吗？有，大余岭这个地方非常重要。嗯，是314高。我建议在进攻的时候派一支穿插部队抢先占领大余岭。一班长李万福现在带着5个人，还有电台。 就隐藏在那儿，随时可以配合穿插部队的行动。但是我还有个担心，我担心敌人也看到了这步棋，先派人把大余岭给占了。你的想法跟师里的不谋而合。另外，在回来的路上。
4: 我们抓了一个蛇头，已经做好了假象，让他们认为人是被炸死的。到现在，他们应该还不知道他们的人被俘虏了。很好，不要惊动敌人，以防他们临时改变部署。是。还有什么情况？
5: 没有了，就，哎，发出去，师长，嗯，哎，对了，老李，失踪的那个炊事员怎么样了？
6: 没找到，两种可能。 开小差当了逃兵，另一种被害了。

0: 가족의 신화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어디야?
1: 검색한 결과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이 일대를 서서히 수색해봤어?
1: 예, 수색했습니다. 근데 전 허우 볼판이라 쏠만한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
0: 없어? 없다고? 그럼 절벽이나 동굴 같은 거 없었고?
1: 멀지 않은 곳에 절벽이 있긴 한데 수색 대원들 말로는 밑에 대고 총도 쏘보고 다 해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0: 내려 가봤어?
1: 아닙니다.
0: 아이씨, 똑바로 안 해?
1: 죄송합니다.
0: 진짜.
2: 伤员同志们，你们回归以后安心养伤，全师子战员都祝你们早日康复。大家都上车吧，注意啊，动作幅度都小一点，别把伤口撑开了。
3: 小心，
4: 文杰同志，上车吧，回去好好养伤。
3: 大家都保重，
4: 小心点儿。